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에서종점대상지령회의를소집했습니다珲春시에서지속적으로다국해양무역을장대시키고해양산업사슬을연장하며해양문화관광활력을활성화시키면서바다를매개로새시대변경통상구의해양경제를발전시키고개방으로진행하는새답안지를쏘내려가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9일珲春시에서는종점대상지령회의를소집했습니다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인림소림이회의에참석해연설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권평총석의종여연설종여지시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성조당의포치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쌍과백쌍과반목표에초점을맞추고경제건설의조전장을조시하면서대상건설의황금기를다잡고대상건설이돌파적인진전을이룩하도록전력을다해추진함으로써혼촌의고품질발전을가속화하는데튼튼한기초를닦아놓아야합니다시범구당사위원회부석이며관리위원회상무부주임인팽수혜가회의를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관련부현급이상지도일꾼과부문향진대상건설사업상황에대한회보를청취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대상은전시경제의고품질발전을지탱하는관건입니다대상중시도를높이고대상이관건이라는이념을확고히수립하며사상자각행동자각을강화하고모든것은대상을둘러싸고진행되고대상의모를박아야합니다대상진척을다그치고대상수요와정확히접목하며전방백개로용지용공자금부대시설등요소보장사업을잘해대상건설을보가호황해야합니다대상성숙도를제고하고대상추진중의경색점난점의모를받고깊이분석하고정밀하게시책하며곤란을극복해힘써대상의수속처리효율을제고함으로써심사지연으로인한대상착지지연문제를견결히두절해야합니다대상참여도를제고하고주도간부책임연계상시화지령추적감독처리기제를건립건전히하며주동적으로앞장서대상투자주체에봉사하고기업의요구에제때에호응해진정으로유치책임참여를치르내야합니다김호리조휘서선군심홍자

관압이왕사용동영리리위유림소지위최위김재호등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그날의인기예능5화가연길에서촬영을진행했는데방송에서전국킹클의 80% 가혼춘을통해수입된다는흥미로운소개가전파를타며이변경통상구도시의해산물실력이다시한번전국적인화제를모았습니다바다와가깝지만바다와인접해있지않은통상구도시훈춘은해양자원을발전동력으로삼아해양경제를적극육성하고있습니다다국해양무역을장대시키고해양산업사슬을연장하며해양문화관광활력을활성화시키면서바다를매개로새시대변경통상구의해양경제를발전시키고개방으로진행하는새다반지를쏘아내려가고있습니다동북지역에서바비큐를먹는건아주흔한일인데이곳에서어떻게킹크랩을먹을수있을까요연길에서차로2시간거리에훈춘이라는변경도시가있는데이곳은중국최대의러시아킹크랩수입통상구입니다중국킹크랩의 80% 가그곳을통해들어옵니다한예능프로의인기가한도시의해양경제실력을새롭게조명했습니다대중들은살아있는고급해산물이주로연해도시에서공급된다고생각하지만오화는연변의미식을소개하는과정에서훈춘의독보적인업종립지를정확히짚어내면서전국의수입킹크랩대부분이훈춘통상구를통해국내시장에진입한다고소개했습니다이같은화제성은결코우연이아닙니다이는훈춘이수년간다국해양무역을꾸준히발전시켜온결과입니다삼국접경지대에위치한핵심통상구인훈춘은러시아원동해역과인접한독특한지리적위치를바탕으로신선한냉수해산물을수입하는천연오셜을갖고있으며국내명실상부의킹크랩수입핵심통상구입니다매년100만마리가넘는살아있는킹크랩이이곳을통해입경하고집산돼전국각지로운송되고있으며변경통상구에서전국식탁까지라는산업기적을진정으로실현함으로써내륙도시의연해소비자모두가해산물자유를실현하게됐습니다화제의배후에는오래기간축전된탄탄한산업기반이있습니다단일레훈춘은단순화물종교의전통모식에머무르지않고통상구특색을살린남해경제에립각해통상구더하기해양무역더하기심층가공더하기문화관광융합이라는전사슬발전경로를지속적으로탐색하면서바다에의거하지않고도해산물경제를장대시키는발전한계를타파했습니다훈춘종합보시구정책우세의탁해전국최초로보시의도하기중개킹크랩무역모식을착지시켜러시아신선킹크랩입경림시양식정밀포장보시의창고저장신속배송을일체화해신선도를최대한유지하면서유통비용을절감하고유통효율을높였습니다이와함께해양산업부대시설을끊임없이보완하고전문화해산물림시양식기지다국전시판매중심좋은사슬물류체계를구축해해양산업을간단한중개에서심층가공브랜드수출전역유통으로의전환승격을주동했습니다또한규모화표준화브랜드화의다국해양산업체계를점차구축해훈춘킹크랩을전국적으로유명한특색산업 IP 로성장시켰습니다바다를매개로전역의개방발전에에너지를부여했습니다길림성대외개방의전현진지로서훈춘은시종해양경제를통상구고품질개방발전의핵심수단으로삼고해양발전리념을단단히둘러싸고근해사원의우세를깊이파고들어통상구개방의혜택을방출했습니다킹크랩핵심산업의훈춘에서는해양무역품종을지속적으로넓히고러시아털기대게가리비등양질의냉수해산물을상시적으로통관입경시켜품종이풍부하고경로가성숙되며전국을복사하는다국해산물무역구도를형성했습니다해양산업화제우세에의거해해산물경제도하기문화관광소비의심층적인융합을주동하고해산물전시판매미식체험

가곡 필수 방문 등 특색 업태를 구축했으며 왕홍 IP를 비롯 변경 문화 관광의 온도를 이끌고 화제를 체류량으로 인기를 실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실현해 변경 해양 경제를 도시 개방 발전의 새로운 성장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바다로 개방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개방으로 발전을 이끌며 다국무역을 깊이 파고들어 특색 산업을 우수하게 하며 문화 관광 활력을 활성화하고 동북 지역의 다국 해양 경제 랜드마크 도시를 전력으로 구축해 변강 통상구가 해양 경제를 발전시키는 발걸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대외 개방의 대문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마지막 과목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서 훈천시 2026년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이 순조롭게 막을 내렸습니다. 전시 공범한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답안 작성을 마치고 자신 있게 시험지를 제출해 12년간의 학업 생활에 뜻깊은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인생 여정을 향해 나아가게 됐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험장을 나섰습니다. 친구들과 나란히 걸으며 시험을 마친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부모에게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꽃다발, 포옹과 축복이 어우러지며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학 입시는 막을 내렸지만 이는 종점이 아닌 새로운 기점입니다. 훈촌의 학생들이 청춘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품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더욱 넓은 무대에서 멋진 인생 이야기를 쏘아내려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9일 러시아 빈해 변강구에서 온 9대의 소형 자동차 21명의 러시아 관광객으로 구성된 다국 자가 운전 관광대호가 훈촌 통상구를 통해 통관 입경에 다국 자가 운전 관광 요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2026년 종로 국제 다국 자가 운전 관광 활동이 정식으로 가동됐음을 표징합니다. 오전 9시경 러시아 자가 운전 대호가 질서 있게 훈촌 통상구 통관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훈촌 변방 검사, 세관, 공안, 교통, 경찰 등 여러 부문에서 연동 협력해 전속 통관 통로를 열고 이는 신분증 검사, 수화물 안전 검사, 차량 차대 번호와 발동기 번호 검사 및 안전 성능 검사 등 사업을 능률적으로 완성하고 러시아 측 인원들에게 临시 입경 자동차 번호판, 운행증 및 운전 허가를 재빨리 처리했습니다. 전반 과정은 규범적이고 능률적이며 연결이 원활해 차량 행렬의 입경에 편리한 보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올해 이래 중국과 러시아의 쌍방향 다국 자가 운전 관광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도로 통상구의 우수에 의거해 중로 상호 비자 면제 정책의 기회를 포착하고 통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소화하며 다국 관광 봉사를 완비하고 중로 다국 자가 운전의 상시화, 다원화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변경 지역의 문화 관광 산업의 질 제고와 성격, 양자 간 민간 친선 레왕이 깊고 실속 있게 진행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유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출행 수단으로서 도시교통 부대시설의 중요한 보충이며 도시 문명 풍모를 과시하는 미시적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유 자전거가 제멋대로 세워지고 방치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해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취약한 고리로 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도로 구간에서 많은 공유 자전거가 규정에 따라 전속 구역에 세워지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전거는 마음대로 보행로, 길목 모퉁이에 버려져 통행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권 시장 출입구의 자전거가 무더기로 질서 없이 난잡하게 세워져 시민들의 통행 효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은 출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전거를 마음대로 비기동차 도로에 세워 길가에 녹화 경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문명 주차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광범한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도시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사용 후 공유 자전거를 지정된 구역에 질서 있게 세우며 도로를 점유하지 말고 교통 표지선을 지키며 훼손하지 말고 제멋대로 세우는 악습을 버리고 문명하게 자전거를 사용하고 규범적으로 세우는 양원 행위를 양성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깨끗하고 원활하며 질서 있는 출향 환경을 수호하고 미세한 문명 행동으로 변강 도시의 문명 바탕색을 빛내 전국 문명 도시의 고품질 건설에 조력합시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에서종점대상지령회의를소집했습니다珲春시에서지속적으로다국해양무역을장대시키고해양산업사슬을연장하며해양문화관광활력을활성화시키면서바다를매개로새시대변경통상구의해양경제를발전시키고개방으로진행하는새답안지를써내려가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9일珲春시에서는종점대상지령회의를소집했습니다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인림소림이회의에참석해연설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권평총석의종여연설종여지시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성주당의포치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쌍과백쌍과반목표에초점을맞추고경제건설의조전장을조시하면서

분석을 다그치고 대상 수요와 정확히 접목하며 천방백계로 용지, 용공, 자금, 부대 시설 등 요소 보장 사업을 잘해 대상 건설을 보가 후행해야 합니다. 대상 성숙도를 제고하고 대상 추진 중의 경색점, 난점의 모를 받고 깊이 분석하고 정밀하게 시책하며 곤란을 극복해 힘써 대상의 수속 처리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심사 지연으로 인한 대상 착지 지연 문제를 견결히 두드려야 합니다. 대상 참여도를 제고하고 지도 간부 책임 연계, 상시화 지령, 추적 감독 처리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하며 주동적으로 앞장서 대상 투자 주체에 봉사하고 기업의 요구에 제때에 호응해 진정으로 유치, 책임, 참여를 실현해야 합니다. 김호, 리저휘, 서선군, 심홍자, 관아비, 왕사영, 동영리, 리휘, 유림, 소지휘, 최휘, 김재호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날의 인기 예능 5화가 연길에서 촬영을 진행했는데 방송에서 전국 킹크랩 80%가 혼춘을 통해 수입된다는 흥미로운 소개가 전파를 타며 이편경 통상구 도시의 해산물 실력이 다시 한번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바다와 가깝지만 바다와 인접해 있지 않은 통상구 도시 훈춘은 해양 자원을 발전 동력으로 삼아 해양 경제를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국 해양 무역을 장대시키고 해양 산업 사슬을 연장하며 해양 문화 관광 활력을 활성화시키면서 바다를 매개로 새시대 변경 통상구의 해양 경제를 발전시키고 개방으로 진행하는 새 다반지를 쏘아내려가고 있습니다. 동북 지역에서 바비큐를 먹는 건 아주 흔한 일인데 이곳에서 어떻게 킹크랩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연결해서 차로 2시간 거리에 훈춘이라는 변경 도시가 있는데 이곳은 중국 최대의 러시아 킹크랩 수입 통상구입니다. 중국 킹크랩의 80%가 그곳을 통해 들어옵니다. 한 예능 프로의 인기가 한 도시의 해양경제 실력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대중들은 살아있는 고급 해산물이 주로 연해 도시에서 공급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하는 연변의 미식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훈춘의 독보적인 업종 립지를 정확히 짚어내면서 전국의 수입 킹크랩 대부분이 훈춘 통상구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입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화제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훈춘이 수년간 다국 해양 무역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결과입니다. 삼국 접경 지대에 위치한 핵심 통상구인 훈춘은 러시아 원동 해역과 인접한 독특한 지리적 위치를 바탕으로 신선한 냉수 해산물을 수입하는 천연 우세를 갖고 있으며 국내 명실상부의 킹크랩 수입 핵심 통상구입니다. 매년 100만 마리가 넘는 살아있는 킹크랩이 이곳을 통해 입경하고 집산돼 전국 각지로 운송되고 있으며 변경 통상구에서 전국 식탁까지라는 산업 기적을 진정으로 실현함으로써 내륙 도시의 연내 소비자 모두가 해산물 자유를 실현하게 됐습니다. 화제의 배후에는 오랜 기간 축전된 탄탄한 산업 기반이 있습니다. 다닐레 훈춘은 단순 화물 종교의 전통 모식에 머무르지 않고 통상구 특색을 살린 남해 경제에 입각해 통상구 더하기 해양 무역 더하기 심층 가공 더하기 문화 관광 융합이라는 전사슬 발전 경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면서 바다에 의거하지 않고도 해산물 경제를 장대시키는 발전 한계를 타파했습니다. 훈춘 종합 보시구 정책 우세 의탁해 전국 최초로 보시의 노하기 중개 킹크랩 무역 모식을 작지시켜 러시아 신선 킹크랩 입경 림시 양식 정밀 포장 보시의 창고 저장 신속 배송을 일체화해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유통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산업 부대 시설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전문화 해산물 림시 양식 기지 다국 전시 판매 중심, 좋은 사슬 물류 체계를 구축해 해양 산업을 간단한 중개에서 심층 가공, 브랜드 수출, 전역 유통으로의 조난 승격을 주동했습니다. 또한 규모화, 표준화, 브랜드화의 다국 해양 산업 체계를 점차 구축해 훈춘 킹크랩을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색 산업 IP로 성장시켰습니다.

바다를 맥으로 전역의 개방 발전의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길림성 대외 개방의 전연 진지로서 훈추는 시종 해양 경제를 통상구 고품질 개방 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해양 발전 리념을 단단히 둘러싸고 근해 차원의 우세를 깊이 파고들어 통상구 개방의 혜택을 방출했습니다. 킹크랩 핵심 산업의 훈춘에서는 해양무역 품종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러시아 털기, 대게, 가리비 등 양질의 냉수 해산물을 상시적으로 통관 입경시켜 품종이 풍부하고 경로가 성숙되며 전국을 복사하는 다국 해산물 무역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해양산업 화재 우세에 의거해 해산물 경제 도하기 문화관광 소비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동하고 해산물 전시 판매, 미식 체험, 다국 필수 방문 등 특색 업태를 구축했으며 왕홍 IP를 비롯 변경 문화 관광의 온도를 이끌고 화제를 체류량으로 인기를 실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실현해 변경 해양 경제를 도시 개방 발전의 새로운 성장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바다로 개방의 에너지를 부여하고 개방으로 발전을 이끌며 다국 무역을 깊이 파고들어 특색 산업을 우수하게 하며 문화 관광 활력을 활성화하고 동북 지역의 다국 해양 경제 랜드마크 도시를 전력으로 구축해 변강 통상구가 해양 경제를 발전시키는 발걸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대외 개방의 대문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마지막 과목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서 훈촌시 2026년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이 순조롭게 막을 내렸습니다. 전시 공범한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답안 작성을 마치고 자신있게 시험지를 제출해 12년간의 학업 생활에 뜻깊은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인생 여정을 향해 나아가게 됐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험장을 나섰습니다. 친구들과 나란히 걸으며 시험을 마친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부모에게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꽃다발, 포옹과 축복이 어우러지며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학 입시는 막을 내렸지만 이는 종점이 아닌 새로운 기점입니다. 훈촌의 학생들이 청춘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품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더욱 넓은 무대에서 멋진 인생 이야기를 쏘아내려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9일 러시아 빈에 변강구에서 온 9대의 소형 자동차 21명의 러시아 관광객으로 구성된 다국 자가 운전 관광대호가 훈촌 통상구를 통해 통관 입경해 다국 자가 운전 관광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2026년 종로 국제 다국 자가 운전 관광 활동이 정식으로 가동됐음을 표징합니다. 오전 9시경 러시아 자가 운전 대호가 질서 있게 훈촌 통상구 통관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훈촌 변방 검사, 세관, 공안, 교통, 경찰 등 여러 부문에서 연동 협력해 전속 통관 통로를 열고 이는 신분증 검사, 수화물 안전 검사, 차량 차대 번호와 발동기 번호 검사 및 안전 성능 검사 등 사업을 능률적으로 완성하고 러시아 측 인원들에게 临시 입경 자동차 번호판, 운행증 및 운전 허가를 재빨리 처리했습니다. 전반 과정은 규범적이고 능률적이며 연결이 원활해 차량 행렬의 입경에 편리한 보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올해 이래 중국과 러시아의 쌍방향 다국 자가 운전 관광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도로 통상구의 우세에 의거해 중로 상호 비자 면제 정책의 기회를 포착하고 통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소화하며 다국 관광 봉사를 완비하고 중로 다국 자가 운전의 상시화, 다원화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변경 지역의 문화 관광 산업의 질 제고와 성격, 양자 간 민간 친선 레왕이 깊고 실속 있게 진행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유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출행 수단으로서 도시 교통 부대 시설의 중요한 보충이며 도시 문명 풍모를 과시하는 미시적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유 자전거가 제멋대로 세워지고 방치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해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취약한 고리로 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도로 구간에서 많은 공유 자전거가 규정에 따라 전속구역에 세워지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전거는 마음대로 보행로, 길목 모퉁이에 버려져 통행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권 시장 출입구의 자전거가 무더기로 질서 없이 난잡하게 세워져 시민들의 통행 효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은 출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전거를 마음대로 비기동차 도로에 세워 길가의 녹화 경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문명 주차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광범한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도시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사용 후 공유 자전거를 지정된 구역에 질서 있게 세우며 도로를 점유하지 말고 교통 표지선을 지키며 훼손하지 말고 제멋대로 세우는 악습을 버리고 문명하게 자전거를 사용하고 규범적으로 세우는 양원 행위를 양성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깨끗하고 원활하며 질서 있는 출행 환경을 수호하고 미세한 문명 행동으로 변강 도시의 문명 바탕색을 빛내 전국 문명 도시의 고품질 건설에 조력합시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6년길림성사회과학보급주간가동의식이거행됐습니다珲春시에서발전기회를다잡고자원우수에립각해목축업의규모화지능화발전을지속적으로추동해향촌산업진흥에강력한동력을주입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9일길림성당위선전부길림성사회과학계연합회에서주최하고연변주당위선전부연변주사회과학계연합회에서주관하는2026년길림성사회과학보급주간이연변박물관에서가동됐습니다이번과학보급주간은동북편강역사문화고향종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주제로합니다길림성사회과학연합회전임부주석이며성사회과학원당조석이며원장인류립신길림성당위선전부2급순시원류빈연변주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선전부부장인박군봉길림성사회과학원2급순시원전일및각시주사회과학보급사업책임일꾼성급사회과학보급기지대표등이가동의식에참가했습니다박군봉은축사에서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근일에연변주에서는전주사회과학조직과평범한사회과학일꾼들을단결인솔해사회과학도하기사회과학리념으로사회과학사유의기층회로의확장진지확장담체혁신을추동해왔습니다목전연변주에서는이미6개성급사회과학보급기지를건설했고연평균400여회의각종과학보급활동을전개했으며연인수로근100만명에달하는군중들에게혜택을줬습니다전일이새로비준받은12개성급사회과학보급기지의인정결정을선독했습니다연변주해란명주탑동북호랑이표범자연과학보급관이그중에포함됐습니다류립신이전성사회과학보급주간활동에가동을선포했습니다가동의식분위기는열렬했습니다조선족특색가무표현무형문화유산수공작품전시문화창의제품과학보급도소및사진전등내용은풍부하고다채로웠으며300여명의군중들이앞다퉈참여했습니다현장소통을통해군중들은동북편강의역사문화와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에대해더욱깊은이해를가지게됐습니다가동의식후회의참가자들은또연변박물관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연변역사문화진열주제전람을참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珲春시에서는발전기회를다잡고자원우수에립각해목축업의규모화지능화발전을지속적으로추동해향촌산업진흥에강력한동력을불어넣고있습니다해동가도태양촌에위치한珲春시연변황소집중번식양식시험단지에들어서면현대화양식모식이과학기술의매력을가득보여줍니다현대화철골구조로된우사가줄지어늘어서있고살이잘오른소들은여유롭게사료를씹고있습니다반귀생은기자에게현대화양식모식은양식효율을크게높여전통적인양식수준을훨씬초과해정밀한사료주기와과학적관리를실현했고소의건강을보장하는동시에고급소고기생산을위한기술적기반도탄탄히다지고있다고전했습니다이와동시에珲春시연변황소집중번식양식시범단지는학교와기업의협력을적극심화하고대학의과학기술연구자원에의탁해연변황소의품종보호와개량사업에주목하고있습니다혈통당안의건립과보안을통해개체군유전자를지속적으로최적화함으로써육질이뛰어나고품질이안정적인고급고기소를힘써육성하고우량품종이새로운활력을발산하게하고있습니다앞으로珲春시에서는계속해과학기술로목축업산업에에너지를부여하면서지능장비를통한생산성향상학교기업협력을통한기술력강화우량품종육성을통한품질제고로연변황소산업을끊임없이장대시켜 훈춘 고기소 산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전력으로 추동함으로써 훈춘 목축 산업이 특색화, 과학기술화, 브랜드화의 장원한 발전의 길을 걷는 데 조력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각 중소학교에서는 학교 급식 조리 표준을 전면적으로 세분화하고 식자재 구매, 가공 조리부터 샘플 보관 및 소독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범화 관리 통제함으로써 표준화 정밀화된 조작으로 공부만 학생들의 음식 안전과 영양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식당에 들어가 보면 정결한 조리실과 명확하게 나뉜 기능구역,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작업 절차가 학교 주방의 일상적인 전경으로 됐습니다. 학교 급식의 규범화 조리 첫 관문은 식자재 원천 관리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지정 업체 구매, 증빙 서류와 영수증 청구, 2인 검수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매일 배달된 식자재에 대해 일일이 외관 검사, 검역 보고 확인, 식자재 정보 등록을 진행해 원천으로부터 식품 안전의 첫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식자재 검수와 입고 후에는 규범화 가공 절차가 단계별로 연계됩니다. 식당에서는 앱을 가공구역, 정밀가공구역, 조리구역, 배식준비구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생식과 숙식분리, 용류와 채소분리 조사규범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조리환절에서는 과학적 배식 모식을 엄격히 시달하면서 고염, 고매운맛, 고지방의 조리 오류를 피하고 충분히 익히고 항온으로 보온하는 표준을 통일적으로 준수하며 영양 균형과 맛의 적합성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또 음식은 48시간 샘플을 남기고 주방은 전면 청결과 소독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상에서 전시 학교 식당에서는 지혜 감독관리 모식을 실행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QR 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주방 조리 상황, 식재료 가공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 학교 급식 제작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전 과정이 추적 가능한 전사슬 식품 안전 관리 통제 체계를 실현해 안전 최저선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고 학부모들이 더욱

0: 물 3명이 성공적으로 혼혈했고 루저 혼혈량이 7,000ml에 달합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 무상헌혈중심에서는 이번 활동을 시범으로 전시기관, 기업, 사업단이 광범한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창의를 발휘해 더욱 많은 군중들이 헌혈 지식을 요해하고 헌혈 공익에 참여하도록 창도해 인지 오류를 타파하고 자원 헌혈, 생명 관심, 기꺼이 헌신하는 문명의 새로운 기풍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지법 대대에서는 도시건설 전문정돈 행동을 전개해 중점구역의 도시 면모에 초점을 두고 도시의 정밀화 치리 효능을 가열층 제고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행동 가운데서 지법 일꾼들은 각 시장 및 주변 구역의 도로 조명 경영, 가게 밖 적치, 규정 위반 광고 설치, 환경 위생 사각지대 등 문제에 대해 그물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발견, 현장 시정, 현장 규범화를 견제하면서 상인들이 자각적으로 문전 세 가지 책임을 시달하고 주동적으로 양호한 경영 질서를 수호하며 깨끗하고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 기분까지 축 처져 있지만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낮 기온이 오르면 집에만 앉아있기에는 아까워 야외 활동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활동하기에는 좋지만 기온이 높은 날에는 온몸이 나른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생활화하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잠도 잘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날씨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3도. 춘화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1도. 하담운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1도. 양포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2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3도. 경신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2도. 반석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3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4도. 영안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3도. 밀강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2도. 방천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0도.